0: 일치는 단순히 성격이 잘 맞거나 의견이 같은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 안에 일치하여 머무시듯 우리도 하느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연결될 때 이루어지게 될 그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 또한 아버지 안에 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염원은 제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저와 함께와 같은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 속에서 강하게 느껴집니다. 순환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하나됨의 원천으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규칙과 조건을 내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심으로써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고 오늘도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이시듯 믿는 이들도 하나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와 죽음, 성체와 사랑의 삶은 우리를 하느님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머물게 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방금 들으신 예수님의 기도가 꼭 실현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람메어로 하느님을 아빠라고 하셨는데 아람메어로 아빠는 젖먹이가 말을 배우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아무도 일찍이 하느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즐겨 아빠라고 부르셨고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특권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친아들로서 당신의 품위에 참여하라는 뜻으로 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신뢰하고 하느님을 보다 가까이 느끼며 친밀하게 대화하라는 뜻으로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성서와 함께해서 펴낸 안셀름 그루인 신부님의 책 일상을 새롭게 바꾸려면에서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라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오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모두 저에게 무언가를 바랍니다. 일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재차 물어보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까 봐, 자기에게 다시는 부탁하지 않을까 봐, 더는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봐 두렵다고요. 거부당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러한 이유를 의식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욕구를 인정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로 어떤 일을 요청할 때 거기에 응할 마음이 생기지 않거나 제 안에서 무언가가 막는다는 느낌이 들면 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더 쉽습니다. 반면에 어떤 문의나 부탁에 응할 마음이 들면 기꺼이 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요청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공격성이 감지되거나 과도하게 요구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예 또는 아니요를 즉각 말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상대방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먼저 제 일정을 살펴보고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감정에 귀 기울일 시간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도 부탁을 받고 아니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절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거절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요청해 주어서 기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라고 못해서 예 라고 말하면 이는 실제로 자유로이 응답한 예가 아닙니다. 상대방도 내 표정에서 이를 알아챕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의 부탁을 마음을 다해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자유가 있어야 참으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는 진정한 예이고 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성악산책의 윤영선 바울의 신부입니다. 김영자 수녀가 작곡한 평화의 기도 내용입니다. 성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이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인천 소명여중생들이 연주하고 이어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폴리포니 앙상블이 무반주로 실황 연주한 음반을 비교하며 준비해 보았습니다.

0: Atelier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1: 가톨릭 뉴스입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인공지능 AI 활용에 대한 공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최근 관련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하고 연내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의 윤리적 기준과 신앙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신학적 판단과 함께 교육, 선교,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기준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교회 측은 AI가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라 허위 정보나 신앙 왜곡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성직자와 신자들이 AI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 체계도 함께 마련될 전망입니다. 천주교회는 이번 지침이 기술 발전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기술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내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향후 한국교회의 디지털 정책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절감 및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사회가 또다시 거센 고용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은 공무원들은 이번 추가 조치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가 또다시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감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속되는 인력 감축으로 인해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공공부문 종사자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감축 시기에도 가까스로 자리를 지켰는데 또다시 구조조정 소식을 접해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낀다며 현장의 가혹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감축 기조를 비판하며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공공부문의 고용 불안정과 이를 둘러싼 노정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속되는 고물가와

생활비 위기로 인해 뉴질랜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필수 과정이었던 매주 식료품을 구매하는 일마저 이제는 가게에 엄청난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주는 고역으로 변모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을 체감하며 장을 볼 때마다 품목을 대폭 줄이거나 가장 저렴한 브랜드만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민들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카트를 채우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볼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시민은 인터뷰를 통해 예전에는 즐거웠던 주말 장 보기가 이제는 가계부에 미칠 타격을 걱정해야 하는 공포의 시간이 되었다며 기본적인 먹거리마저 줄여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료품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비 상승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계에도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당분간 소비 위축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산안 발표를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거의 9천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계획이 정치권의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이번 조치가 전국 수천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큰 타격을 줄 것이며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대적인 감축이 관료주의를 줄이고 약 24억 달러의 세금을 절감하며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AI 혁명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화요일에 이뤄졌으며 많은 공무원들에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웰링턴 전역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직책이 유지될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부 발표가 아니라 사실상 국민당의 선거 캠페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국민당 선거 전략가들과 니콜라 윌리스는 이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카드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의 연정 파트너이자 외무장관인 윈스턴 피터스가 완전히 같은 입장은 아닙니다. 피터스는 선거 후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이러한 감축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은 정부 지출과 생활비 위기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공공부문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접근을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공공부문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정치적 전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놓인 거의 9천 명의 뉴질랜드 노동자들에게 이 논쟁은 단순한 정치 이상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대형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노스랜드 고속도로 1단계 사업 비용과 경제성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십억 달러 규모 노스랜드 고속도로 사업의 첫 단계인 워크워스 테하나 구간은 총 연장 26k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돈밸리를 관통하는 길이 850m의 쌍굴 터널이 포함됩니다. 약 3년 전의 대략적인 추정에 따르면 이 도로 건설 비용은 거의 4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로 건설을 위해 돈밸리의 마타리키 숲에서는 이미 벌목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통청은 우선 협상 대상자와 곧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각 승인 조건 아래 7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최신 비용 추정치와 비용 편익 비율, 즉 해당 투자가 비용 대비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조달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부와 NZTA는 정부의 협상 입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수치 모두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번 주 수석 옴부즈맨인 존 앨런 역시 이러한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정보 공개에 상당한 공익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민관 협력 계약 과정에

0: 상업적 민감성을 뛰어넘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과 애트당은 법률상 여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뉴질랜드 제1당 소속 의원 발의 법안을 지지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의원 제니의 이름으로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법률상 여성을 성인 인간 생물학적 여성으로, 남성을 성인 인간 생물학적 남성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당 부대표 니콜라 윌리스는 자당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애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생물학적 성별은 두 가지이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자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해당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뉴질랜드 제1당은 지정된 성별이 아닌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조용히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스는 이번 여성 정의 법안이 남성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주의를 다른 데 돌릴 것이라고 비판했고, 녹색당의 클로이 스와블릭스는 정부가 소수 집단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비열하지만 안타깝게도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올해 예산안에서도 다시 한번 예산삭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재무장관은 총선 이후까지는 해당 부처의 비용 절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화요일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예산안 발표 전 브리핑에서 향후 3년 동안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약 14%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아울러 일부 부처에는 향후 1년 동안 2%의 기본 예산 삭감을 적용하고 이후 2년간은 5% 삭감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국회에서 노동당 재무담당 대변인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윌리스는 외교통상부가 올해 2% 삭감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향후 비용 절감 계획에는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자신은 일자리 감축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항상 외교부 직원들을 지켜왔고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요일 국회에서는 윌리스는 피터스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터스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예산이 4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고 믿는다면 민주주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며 멍청한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24시간 후 윌리스는 총선 결과에 따라 즉 11월 7일 이후 어떤 정부가 구성되느냐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실제로 향후 예산 삭감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윌리스는 예산 협상 과정에서 피터스와 외교통상부의 지속적인 예산 문제를 두고 광범위한 논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스와의 대화가 힘든 대화였냐는 질문에 윌리스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휘안과 파라우와 북쪽 지역에서는 몇 차례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는 오후 들어서 점차 개이겠습니다. 바람은 북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까지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렌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0: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0: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0: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2: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해틀리
1: 방송.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노토리 퍼블릭, 국제 공중 변호사는 주로 뉴질랜드가 아닌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새로 국제공증변호사, 즉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된 이완상 변호사와 함께 국제공증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이완상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 말씀을 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JNP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완상 변호사입니다. KCR 초대석을 통해 몇 차례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 3월이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올 한 해에도 KCR 방송 임직원분들과 교민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0: 현재 그 JNP 로 대표 변호사로 계신데요. 예, JNP 로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1: 네, 제가 변호사 임명을 받은 지는 13년이 되었고요. 저희 JNP 로는 2019년 1월에 설립되었으니까 만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사무실은 시티의 퀸스트리트에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던 지난 2021년에 노스쇼의 글랜필드로 이전하여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주요 업무는 부동산 매매, 비즈니스 매매, 리스, 별거, 이혼, 재산 분할 등의 가족 문제, 각종 계약법, 패밀리 트러스트의 설립, 증여, 유언장 작성 및 유언 집행허가 신청, 각종 소송 업무 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1년여간의 긴 심사 과정을 거쳐 새로 국제공중 변호사, 즉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됨에 따라 국제공중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세대 변호사 중에서 이완상 변호사님이 아마 두 번째로 노토리 퍼블릭이 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1: 네, 제가 알기로도 제 1세대 변호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 분이 시티에서 일하고 계셨고 제가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노스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지로서 접근의 편리성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예, 먼저 그 노토리 퍼블릭이란 무엇인지 예, 교민분들이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그 말씀을 해 주시죠.
1: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노토리 퍼블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제공증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종 임명권자인 영국 왕실을 대리하는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의 인가를 받아 법적 문서의 서명 증인, 선서문과 진술서 인증, 문서의 진정성 및 진본성 인증 등을 수행합니다. 노토리 퍼블릭은 주로 뉴질랜드가 아닌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제공하는 법

0: 법률 전문가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변호사로서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 특별 심사를 거쳐 임명되며 국제 문서에 특화된 권한을 가집니다. 현재 139개국 이상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도 뉴질랜드 노터리 퍼블릭이 인증한 문서를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1: 노터리 퍼블릭의 역사적 기원과 뉴질랜드 내에서의 발전 과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0: 네, 노터리 퍼블릭 제도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어진 국제 공증 전통을 영국이 이어받았고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 시절에 도입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속기사를 뜻하는 노타리우스가 공식 문서 기록을 시작한 것을 기원으로 하여 중세 유럽에서 교황이나 황제의 위임을 받아 공증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국에서는 13세기경 로마 교황의 권한의 일부로 도입되어 1279년 캔터베리 대주교가 임명권을 위임받았고 1533년부터는 왕권으로 이양되었지만 실제로는 캔터베리 대주교 산하의 패컬티 오피스라는 곳에서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영국 식민지로서 이 제도를 그대로 계승해 19세기부터 상업적 국제적 거래 증명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변호사 중심의 전문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영연방 국가 간 문서 효력 강화의 필요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었고 뉴질랜드 소사이어티 오브 노터리스라는 정식 협회가 설립되어 표준화와 교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종이 문서 인증에 초점을 맞췄으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원격 확인 논의가 시작되며 유연성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자서명과 원격 신원 확인 같은 방식을 허용하는 규정 변화가 진행 중이고 영국 본부인 패컬티 오피스와 협력해 국제 표준에 맞춘 전자인감 인증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노터리 퍼블릭으로 임명되기 위한 아마 기본 자격 요건과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무엇일까요?
0: 네, 노터리 퍼블릭으로 임명되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지원자 본인이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단계이고요. 둘째는 뉴질랜드 내에서의 지원 및 심사를 통과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임명 권한이 있는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 산하 패컬티 오피스에 지원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모든 단계를 통과하여 노터리 퍼블릭으로 임명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 네, 시간이 꽤 걸리는군요. 예, 그리고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예, 먼저 1단계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먼저 1단계로 노터리 퍼블릭에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뉴질랜드에서 노터리 퍼블릭이 되려면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요구됩니다. 또 이 가운데 최소 5년 이상은 로펌의 파트너나 디렉터급 또는 단독기업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록까지 문제가 없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협회가 발행한 Certificate of Standing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첫 번째 경력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여도 둘째 요건인 클린 레코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차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셋째로 신청자는 지역사회와 법조계에서 높은 신뢰와 성실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해당 지역에 추가 공증인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1: 그렇다 그러면 2단계 절차는 또 어떨까요?
0: 네, 앞서 말씀드린 1단계 기본 요건이 충족되면 뉴질랜드 협회에 정식으로 임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 후에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협회는 신청자가 1단계의 기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고 전 회원에게 회람을 돌려서 신청자에 대한 추가 정보나 의견을 수집하여 심사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약 3, 4개월 동안 교육과 실무 실습,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영국 본부에 지원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1: 1단계와 2단계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3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0: 네, 마지막 3단계는 최종 심사를 위해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산하 패컬티 오피스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부대 서류들을 보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뉴질랜드 내에 유력한 상공인이나 전문직에 있는 20명 이상의 추천서 또는 지지 서명이 있는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패컬티 오피스는

0: 최종 신청서를 심사하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뉴질랜드의 노토리 퍼블릭은 영국 본부로부터 노토리얼 패컬티라고 하는 공증인 인가장을 받습니다. 인가장을 받은 변호사는 뉴질랜드 고등법원에서 선서 절차를 마치고 협회의 노토리 퍼블릭 명부에 등록되고 또 뉴질랜드 내무부 즉 인터널 어페어스에도 공증인 인감과 공증인증서 양식을 등록한 후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노토리 퍼블릭 국제공증변호사의 기본적인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노토리 퍼블릭은 해외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를 중심으로 서명을 인증하고 문서의 진정성, 신원, 절차를 보증하는 국제공증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스탬프를 찍는 직책이 아니라 국제거래와 분쟁에서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는 법률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는 서명, 선서문, 진술서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문서의 진위나 사본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국제거래 문서 공증 및 아포스티우 연계입니다.
1: 그럼 그 첫째, 서명, 선서문, 진술서를 인증하는 것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0: 네, 첫째는 선서, 선서문, 진술서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명 증인입니다. 계약서, 위임장, 각종 신청서 등에 서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낼 부동산 처분 위임장에 서명하려는 교민이 노터리를 찾아와 노터리 앞에서 서명하고 신분을 확인받은 뒤 이 사람이 이 문서를 내 앞에서 서명했다는 공증 문구와 인감을 받습니다. 다음은 선서문 진술서 인증입니다. 법원 제출용 진술서나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사실관계 진술서 등에 대해 선서를 받거나 선언을 받고 그 절차를 인증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소송에서 사용할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한 뒤 노터리 앞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하면 노터리가 그 선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1: 다음은 둘째인데요. 문서 진위나 사본 인증은 어떻게 될까요?
0: 네, 둘째로는 이제 문서 진위나 사본 인증입니다. 먼저 사본 인증입니다. 여권, 학위 증명서, 성적 증명서, 회사 등기부 등 원본을 직접 확인한 뒤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이 뉴질랜드 학사 학위증 원본을 가져오면 노터리가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에 이 사본은 내가 본 원본과 일치함이라는 인증서와 씰을 붙여 해외 제출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서의 진정성 인증입니다. 단순히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수준을 넘어 특정 문서가 실제로 법원, 정부기관, 각급 학교에서 발급된 진짜 문서인지 여부를 확인 인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은행이 요구하는 회사 등기 서류에 대해 노터리가 뉴질랜드 회사 등기 시스템인 컴퍼니스 오피스에서 자료를 직접 조회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내용이 실제 공적 기록과 부합하다는 인증서를 작성합니다.
1: 예, 세 번째로는 국제거래 문서 공증 및 아포스티우 연계도 궁금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0: 네, 실제로 국제거래 문서 공증 및 아포스티우 연계입니다. 먼저 국제거래 및 상사 문서입니다. 해외 부동산 매매, 국제 무역 계약, 선화증권이나 환호음 등 상사 문서에 대해 공증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뉴질랜드 회사가 거래은행 요구에 따라서 계약서, 인감증명, 대표이사 서명 등을 노터리 공증 및 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 노터리가 계약서 서명 인증을 하고 공증서를 작성한 후에 필요시에는 외교부 또는 해당 영사관 인증까지 연계해 줍니다. 두 번째는 아포스티우 및 대사관 인증 연계입니다. 헤이그 아포스티우 협약국에 제출할 문서는 노터리 공증 후에 내무부 즉 인터널 어페어스에서 아포스티우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노터리가 이 절차를 안내해 드리거나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 준비 중인 사람이 위임장,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노터리가 서명 인증을 하고 인터널 어페어스 아포스티오 및 대사관 인증이 필요하면 그 과정을 안내하거나 대신 처리합니다.
1: 노터리 퍼블릭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0: 네, 노터리 퍼블릭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리가 소

0: 명하고 인감을 찍은 문서는 영 연방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별도의 추가 증명 없이 증거력과 신뢰성을 부여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증서를 발행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신원 확인 책임입니다. 노터리는 서명자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통상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추가 서류를 함께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과 주소가 나와 있는 공과금 청구서 등을 함께 보고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에야 서명을 증인합니다. 둘째는 절차의 적법성과 이해 확인입니다. 서명자는 문서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해야 하며 강요나 사기,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로 된 오임장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증했다가 나중에 프랑스 법원에서 공증 효력이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노터리 퍼블릭에게도 문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고 사례로 인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게 하거나 인증서에 해당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청자가 이해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제한적 인증 문구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기록 보관과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공증한 문서와 신원 확인 자료의 사본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해외 기관이 진위 여부를 요청할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 뉴질랜드 변호사 및 로터리로서의 기밀 유지 의무하에 보호되며 공증 진위 확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넷째는 거래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노터리의 책임은 해당 고객뿐만 아니라 그 문서를 신뢰하는 해외 은행, 법원, 기관 등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문서 내용이나 절차에 중대한 오류나 부실이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공증 효력이 부인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윤리와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노터리는 거래 자체의 진정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특정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로펌의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공증 과정에서는 서명자의 이해 여부, 자발성, 신원 확인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있으면 공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그 노터리 퍼블릭과 JP를 혼동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마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뉴질랜드에서는 노터리 퍼블릭과 JP가 비슷한 일을 일부 하지만 자격, 역할, 국제적 효력, 비용 등의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격과 신분의 차이, 둘째로 수행 업무의 범위의 차이, 셋째로 문서 효력과 사용 범위의 차이, 넷째로 비용과 이용 방식의 차이, 다섯째로 법률 조언과 전문성의 차이입니다.
1: 하나씩 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0: 네, 첫째로 자격과 신분의 차이입니다. 노터리 퍼블릭은 보통 최소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고 그중 일정 기간은 파트너나 개업 변호사로서 활동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뉴질랜드 협회와 영국 왕실의 심사를 거쳐 임명되는 고도로 전문적인 법률가입니다. 반면 JP는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일반인이며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의 직책으로 해당 정부기관이 지역봉사와 신뢰를 기준으로 임명합니다. 둘째로 수행 업무의 범위의 차이입니다. 공통점, 즉 둘 다 할 수 있는 일은 서명, 신원 확인, 선서문이나 선서진술서 증명, 그리고 원본과 동일한 사본 확인입니다. 차이점은 노터리 퍼블릭은 JP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에 더해 해외에 제출된 문서를 위한 공증, 국제거래 관련 문서 인증 등 국제용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JP는 주로 뉴질랜드 국내에서 사용될 서류에 한정되어 일상적 행정적 성격의 인증을 담당합니다.
1: 세 번째로는 그 문서 효력과 사용 범위의 그 차이군요.
0: 네, 셋째로 문서 효력과 사용 범위의 차이입니다. 노터리 퍼블릭은 해외 정부, 법원, 대학, 은행 등에 제출할 문서를 인증할 수 있으며 아포스티오 절차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장과 서명 형식을 사용해 여러 국가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JP는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0: 효력이 예상되는 인증입니다. 해외 기관은 JP 인증을 인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노터리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로 비용과 이용 방식의 차이입니다. 노터리 퍼블릭은 전문 서비스로서 수수료를 받으며 수수료는 문서의 종류, 분량,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약을 통해 이용합니다. 반면 JP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무료 봉사 직책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 시청,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정해진 시간에 누구나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법률 조언과 전문성의 차이인데요.
0: 네, 다섯째로 법률 조언과 전문성의 차이입니다. 노터리 퍼블릭은 변호사이므로 공증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법률적 설명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해외 부동산 서류, 이민 서류 등 복잡한 사안에서 문서 형식이나 요건을 점검해 줄 수 있습니다. JP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역할은 증인이나 확인자에 가까우며 서류 내용의 적정성 판단보다는 절차적 요건, 즉 신분, 서명, 날짜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JP를 찾는 경우는 대부분 뉴질랜드 국내용입니다. 즉 뉴질랜드 은행, 보험사, 학교, 정부기관 제출용 사본인증, 국내용 계약서나 신청서 서명 증인, 간단한 진술서나 선서문 관련입니다. 반면 노터리 퍼블릭을 찾는 경우는 대부분 해외 및 국제용입니다. 즉 해외, 대학, 이민, 비자,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공증, 해외 부동산, 상사계약, 우임장 등 국제거래 관련 문서, 해외 법원, 공공기관에 제출할 공문서, 사문서 인증 관련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국내 행정, 일상 서류는 무료인 JP에게로 해외 제출, 국제거래 서류는 유료이지만 국제적 효력이 있는 노터리 퍼블릭에로 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1: 예, 뉴질랜드에서는 노터리 퍼블릭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0: 네, 뉴질랜드에서는 노터리 퍼블릭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공통 요율이 아니라 각 공증인이 정하는 전문 서비스 요금이라는 점이 먼저 전제입니다. 다만 여러 공증인의 안내를 종합하면 대략적인 수준과 기준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노터리 퍼블릭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문서의 종류와 복잡성, 즉 단순 사본 인증인지 복잡한 계약서나 위임장인지, 또 공증해야 할 문서의 개수와 페이지 수, 또 고객 신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 예를 들어 추가 조사나 법령 검토 등입니다. 또 아포스티유나 대사관 인증 등 후속 절차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또 주말이나 야간 같은 근무 시간의 요청인지 여부 등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각 케이스마다 달리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은 노터리들이 첫째 문서는 기준 정액을 부과하고 추가 문서마다 좀 더 저렴하게 할증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서는 $100 플러스 GST, 추가 문서마다 $40 플러스 GST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뉴질랜드에서 가까운 곳이면서 비용도 비교적 합리적인 노터리 퍼블릭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네, 말씀하신 사항은 공식 명부 확인 플러스 지도 검색 플러스 미리 견적 문의를 조합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공식 명부에서 가까운 공증인 찾기입니다. 뉴질랜드 협회 공식 사이트인 notarypublic.org.nz에서 Find a Notary라는 서치 기능을 이용하면 도시, 지역별로 등록된 노터리 퍼블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검색 페이지로 들어간 뒤 본인이 사는 도시 이름이나 우편번호 근처를 기준으로 목록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함께 나오므로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노터리 사무실을 두세 곳 추려서 두면 좋습니다. 둘째로 웹사이트에서 지도를 확인하여 거리나 편의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구글맵 같은 지도 서비스에서 노터리 퍼블릭과 본인의 도시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거리, 대중교통, 주차 편의와 같은 이용자 평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대중교통 또는 차로 20, 30분 이내 거리인지 예약이 쉬운지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1차 추려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곳을 고르는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뉴질랜드에는 법으로 정해진 공통 수수료표가 없기 때문에 각 노터리가 자체적으로

0: 요금을 정합니다. 따라서 누가 비싸다 싸다를 정해진 표로 알 수 없고 다음 정부를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해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첫째는 문서 종류이고요. 둘째는 문서 개수와 페이지 수. 셋째는 아포스티오나 대상한 인증까지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넷째는 평일 근무 시간 내 방문인지 주말 또는 야간 방문인지입니다. 정리하면 본인이 사는 도시 이름으로 뉴질랜드 노터리 협회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구글맵 및 리뷰를 통해 가까운 곳 두세 곳을 선정하시고 또 이메일 전화로 문서 종류, 개수, 사용 국가 등을 알려주고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방식이 거리와 비용을 함께 고려하기에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까지 새로 국제공증변호사 노터리 퍼블릭으로 임명되신 이완상 변호사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완상 변호사님께 국제공증이나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0: 네, 저와 일반 법률 상담이나 국제공증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휴대폰 027-276-1919 이메일 paul.lee@jandpillow.com 아니면 카톡 아이디 nzlws64로 성함과 연락처, 상담 또는 공증받고자 하는 간단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그 KCR 초대석에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로 국제공증변호사 노토리 퍼블릭으로 임명된 이완상 변호사와 함께 국제공증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기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첫 곡은 제주 민요 영주십경을 들어보시겠는데요. 영주십경은 예로부터 제주의 아름다운 열 가지 풍경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주는 신선이 사는 곳을 뜻하는 제주의 옛 이름입니다. 오늘 노래하실 김명자, 최금수님은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세련되고 깔끔한 맛보다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제주민요 영주십경을 들어보시겠습니다.